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다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4월 29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시당 위석이 당진생은 시실험 중학교 시험장에서 대학 입시 관련 준비 사업을 지도 검사했습니다. 6월 5일 시당위 리런학습중심전은 집체확대 학습연구토론회의 및 학습교양독서반 집체학습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시당위 서기 당진생은 시실험 중학교 시험장에서 대학 입시 관련 준비 사업을 지도 검사하면서 시험 조직과 봉사 보장 사업을 면밀하고도 세심하게 잘해야 하는데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응급 대안을 완벽화해 평안한 대학 입시, 따뜻한 대학 입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생은 현장에서 시험장 총지휘실을 살펴보면서 영상감독 통제 시스템 운행, 시험장 설치, 시험 조직, 응급 준비, 봉사 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당진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천가 만호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로 사회의 관심도가 높고 군중들의 기대 또한 높습니다. 때문에 각 관련 부문은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 책임을 층층이 확실하게 시달하며 각항 시험 관련 절차를 세분화하고 완벽화해 시험장 관리, 안전보장, 봉사보장 등 각항 사업을 엄하고도 세심하게 시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험 기품과 시험 교류를 엄숙히 하고 봉사 조치를 최적화하며 성심성의껏 시험 준비 보장 사업을 참답게 잘해 광범위한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조용하며 질서 있고 쾌적한 시험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당진생은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응급 준비를 면밀하게 잘해야 하는데 대학 입시 각 고리마다 안전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응급 대안과 처리 절차를 완벽화해야 하며 각종 돌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만단의 준비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정협 주석 정립이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안백군, 부시장 한적이 검사를 함께했습니다. 6월 5일 시당위 리런학습중심전은 집체확대 학습연구토론회의 및 학습교양독서반 집체학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시당위 서기 당진생이 주최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절강사업 시 정확한 정치업적관을 수립 실천할 리론과 실천, 주항의 당건설사업용도소조 제23차 회의 정신 등을 집체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 부분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순서에 따라 의호 경험을 학습하고 본받아 도나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자와 사고화식 좋은 간부가 되어 실천, 인민, 역사 검험을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이룩하자를 둘러싸고 사업 실제와 밀접히 결부하면서 연구토론 교류 발언과 서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당진생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지 실적에 알맞게 돌도 금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의원은 자원이 없음에도 시장을 만들었고 구역이 없음에도 상업의 흐름을 응집시켰는데 이는 바로 자신의 특점을 경쟁 우세로 전환시킨 덕분입니다. 도나는 생태 환경이 좋고 농특산 자원이 많으며 구역 조건이 우월하고 산업 기초가 튼튼한 특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물 경제를 근본으로 제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한편 본연의 것을 지키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방면에 정력을 기울이고 도나 특색을 갖춘 163 산업포국을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도나의 생태 우세, 자원 우세, 구역 우세, 산업 우세를 경제 발전 승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당진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종지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의호 경험을 참답게 따라 배워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인민이 부유해지고 공동 건설하고 공동 향수하는 것을 발전 성과를 검험하는 근본적인 척도로 간주하고 계속해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군중들의 혁신 정신을 존중하며 민간 활력을 격발시켜 산업으로 수입 증대에 능력을 부여하고 업종 형태로 취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군중들의 교육, 의료, 양로 등 방면에 대한 수요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낡은 아파트 단지 개소, 도시 물공급, 열공급 질 제고, 농촌 거주 환경 정돈 등 보편 혜택성 민생 공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참답게 들어주어 군중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알심드려 해결해주고 발전 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시인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진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전 도나 발전은 전환 승급, 질적 향상, 능률 제고의 관건 시기에 처해 있기에 각급 영도 간부들은 정확한 정치 업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과 결부해 시종 실속 있게 사업하고 꾸준하게 정력을 기울이는 발전 의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민의 근본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총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세심하게 조사하며 실속 있게 개정하고 성과를 전환하는 방면에서 정확하게 공력을 들여 학습 교양 성과를 도나 고품질 발전의 생동한 실천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공로를 탐하지 않고 앞장서 공로를 세우는 책임과 담당을 견지하며 하나하나 1년 또 1년 열심히 사업해야 하는데 못을 박는 정신으로 투자 유치, 대상 건설, 공업 운행, 소비 진작 등 중점 임무를 실속 있게 들어주어 15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쯤 도나를 전성 현역 앞자리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경영재 번영, 개방 혁신, 생태 거조, 행복 조화의 고품질 발전 모범 도시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6월 5일 시당위 서기 당진생의 주최하에 2026년 제8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근평 정확한 정치 업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논술 요약을 집중 학습했으며 습근평 생태문명사상 학습 요강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 기간 또 시당위 국가안전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는 전시안전생산사업을 연구하고 5월 30일 전국안전생산영상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전시안전생산사업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포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전시홍수가뭄 방지사업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포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사관은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도나의 천혜자원, 산업기초, 구역 우세에 입각해 의약건강, 식품가공 등 영역을 밀접히 둘러싸고 과학기술 기초시설 등 플랫폼 대상이 도나에 낙착될 수 있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한 근본을 참답게 들어주고 인재 유치, 인재 양성, 인재 만류, 인재 등용 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며 기업과 대학이 연합해 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초연구 인재와 혁신단체를 정확하게 유치해 도나 산업 발전에 적합한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다그쳐 육성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정확한 정치 업적관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세심하게 깨우쳐야 하는데 정확한 정치 업적관을 도나 고품질 발전 전반 과정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당성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이상신념을 견결히 하며 인민을 위하는 방향을 고수하며 교육, 의료, 양로 등 민생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줘야 합니다. 전시 실정에 맞춰 실속 있게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객관적인 규율을 준수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해민, 리민 사업을 공략해 전시 발전의 질적인 제고와 돌파를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견결히 관철시달하고 경험과 교훈을 깊이 있게 섭취해야 하는데 안전생산 각항 사업을 실속 있고도 참답게 들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예방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비석탄 광산, 도시농촌가스, 교통운수, 관광풍경구, 건축시공 등 중점 영역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대사고 우환조사와 위험제거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해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각 향진과 가두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시달해야 하는데 제일 책임자는 앞장서 지도 검사와 현장 사무를 전개하며 걱정되는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불확실한 사업을 확실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은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하는데 기업이 안전 생산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안전 강습을 확실하게 전개하며 기초 관리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응급 구조를 확실하게 전개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로까지 확실하게 시달함으로써 안전 수준이 본질적으로 부단히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가뭄 방지 지휘부 각 성원 단위들은 미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1층 강화하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하며 응급 대안을 완벽화하고 구조 물자 비축 사업을 강화해 평안하게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합회의를 강화해 정확하게 예보 경보 정보를 발표함으로써 정보가 기층 말단에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각 향지는 일상 당직 제도와 영도 인솔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 정보 소통이 원활하고 제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하는데 돌발 상황 발생 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홍수 방지와 가뭄 방지를 함께 틀어주는 것을 견지해야 하는데 동시적으로 행동하고 함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견지해 가뭄과 홍수의 급변하는 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엄하고 실속 있는 조치로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장벽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내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2: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3: 古建深强，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十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择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13-54-722-5556，13-89321217。